0: 안녕.
1: 비상. 안녕. 비상 한번 감. 비상. 비상 라자. 비상. 비상 라자.
0: 비상.
2: 바라봇.
1: 비상.
2: 바라봇.
1: 비상 라자.
2: 바라봇.
1: 비상 라자.
2: 바라봇.
0: 비상.
2: 비상.
0: 비상.